또 애기 분유 챙기다 보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잠깐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아이 챙기느라고 분주했을 텐데 커피 한 모금으로라도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촉촉한 날씨에 몸은 좀 늘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도 애기 웃는 얼굴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떼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더 많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행복해지라님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또 아침부터 직원분들 얘기 들어주느라고 정신없이 시작하셨네요. 가끔 일보다 사람 상대하는 게 더 에너지 많이 쓸 때가 있죠. 그래도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잠깐 들러서 안부 남겨주신 거 보니까 하루 시작은 또 따뜻하게 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흐리고 습한 날씨 때문에 몸도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날이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숨 돌릴 여유도 꼭 챙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까지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해져라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 사연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오랜만에 제 다음 방송으로 오셨네요. 예쁜 돌림 방송이에요. 예쁜 돌이 아니고 이쁜 돌이군요. 이쁜 돌 방송입니다. 돌림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청해주신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똥꼬발랄 이쁜 돌림 방송입니다. 신청곡 마감되어 있으니까요. 돌림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아직은 그래도 자리가 남네요. 예, 얼른 다녀가세요. 남자 가수 곡 두 곡 듣고 예, 엔딩으로 오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10시 방송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앞전 방송 너무너무 멋진 목소리 터보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부터는 저와 2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국은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고 있는 한우로수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24시간 여러분들께 감미로운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J분들께서 전해드리는 선곡 외에도 인라이브에서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고요. 저희 방송국 카테고리는 가요방입니다. 누구나 편히 들을 수 있는 가요 위주로 오로지 가요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쓰시는 방법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규정에 어긋나는 곡들은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점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곡 사연 안에 잠시만요 라는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그 외 신청곡과 사연은 전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은 오직 인라이브에서만 대화방을 운영합니다. PC로 접속하신 뒤 인라이브를 검색하셔도 되고 모바일 앱으로 접속을 하셔도 아주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와 동시에 1분 뒤 깜빡깜빡하는 손가락 모양 버튼 추천을 꾹 눌러주시면 방송국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나로 살아볼 수 있는 사이버 세상입니다. 너무 틀에 박힌 말들보단 조금 더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말들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우로수 방송국이라는 놀이 공간이 여러분들께 늘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한우로수 방송국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이런 풍경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들 밥 챙기고 남편 출근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제서야 조용해진 부엌에 혼자 남는 엄마들. 그런데 정작 본인 밥은 늘 대충이었죠. 남은 반찬 꺼내서 양푼 위에 비벼 먹거나 식은 국에 밥 말아서 후딱 먹고 일어나거나 서서 몇 숟가락 급히 때우듯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들 식탁은 정성껏 차려놓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참 인색했던 거죠. 사실 그 시절 엄마들은 엄마니까, 아내니까 라는 이유로 늘 본인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살았습니다. 좋은 반찬도 가족 먼저, 따뜻한 음식도 가족 먼저, 좋은 옷도 늘 가족부터 챙기고 정작 본인은 오래된 옷 하나를 아껴 입으면서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가장 많이 애쓰고 가장 오래 움직이고 가장 지친 사람은 엄마였을 텐데 왜 엄마들은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충 대했던 걸까요? 물론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 본인 챙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닐까 싶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 다 보내고 난 뒤에 시간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예쁜 그릇 하나 꺼내고 따뜻한 국 한 그릇 제대로 담고 좋아하는 반찬 조금씩 놓아서 천천히 밥을 먹는 것. 그건 사치가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존감과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대충 먹어도 괜찮아.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그런 반복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자체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아끼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혼자 먹는 밥이어도 내가 나를 정성껏 챙겨주는 사람. 그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내 삶의 온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 한 끼쯤은 남은 반찬 대충 비벼 먹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릇 하나 꺼내서 나 자신에게도...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이 상태가 평생 계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다시는 웃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답답함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불안과 힘듦이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릴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의 감정도 결국은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무너질 만큼 슬펐던 날도 있었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던 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엔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감정들이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죽을 만큼 보고 싶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덜 아파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던 일도 어느 날 문득

안녕하세요, 예쁜 돌림. 오늘 자유부인이신가 봅니다. 오전 방송에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밀린 집안일 하시겠죠? 쉬심해서 살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제 코도 석자라서요. 저는 화장실 청소와 주방 식기 건조대, 뭐 수저통 소독할 예정이에요. 돌림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할게요. 방송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역시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집안일하고 계시는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네, 저 오늘 자유부인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송도 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답답했던 숨통이 한 번은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살아보는 거, 그것이 좀 더 덜 스트레스를 받는 길인 것 같아요. 마오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오늘은 오전 11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데 간간이 비가 내려서 시원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끝으로 하던 일이 마감이 됩니다. 6개월 전도 고생을 했으니 저한테도 선물을 줘야겠어요. 다음 주부터 국내 이곳저곳을 돌면서 맛집 탐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쁜 사진도 찍고요. 추억 좀 남겨볼까 합니다. 6월 말까지 푹 쉴 수 있어서 시간에 여유가 있어 많은 곳을 다녀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생각이에요. 5월 마지막 주는 일본 오사카 여행 4박 5일도 잡혀 있습니다. 부럽다. 가고 싶다. 31일은 마라톤 대회도 있고요. 조금 빡센 일정으로 잡은 만큼 신나게 놀다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청량보이스 이분돌림과 함께 2시간 힐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센치씨님 다녀가셨습니다. 센치씨님도 남쪽 나라 사시나봐요. 비가 안 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어디쯤인지 궁금합니다. 늘 야무지게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업무도 척척 잘 해내시고 부모님께도 잘 하시는 듯 해서 늘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을 때 좋은 거 많이 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아하고 마음 맞는 분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다녀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병원에 가서 아침부터 피를 뽑고 살벌하네요. 오전 진료와 오후 진료를 보고 두 달치 약과 감기약까지 타가지고 왔습니다. 손이 자꾸 붓는다고 했더니 피검사를 결과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청 혼내셨어요. 간 수치가 또 올라와서 운동하라고 혼나고 나트륨 수치가 오르니 안 부으면 이상한 거라고 싱겁게 먹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지금 흑장미님 사연이거든요. 선물도 가지고 갔지만 혼났습니다. 자, 감기가 심해서 오늘은 운동도 못해요. 그래서 방송도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남자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남자 같으시더라고요. 방송 시작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언니가 아니라 오빠인 줄 알았습니다. 뭐 당당하게 장미 오빠 이렇게 불러드렸죠. 이곳저곳 아프신 것이 많으신데 푹 쉬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쁜 저를 보시면서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돈이 뭐길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살다 보면요,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있어서 여유를 부리고 또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부가 아닌 것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기 쉬운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돈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관계를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선택을 흔들기도 하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충분한지도 모르겠고 언제쯤 만족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돈은 수단이어야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돈을 쫓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아까운 일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 풀칠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그렇기도 하겠지만 분명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하늘이 조금씩 개는 것 같습니다. 햇살도 조금씩 비추고 딱 걷기 좋은 날씨 같아요. 사무실에서 콕 박혀서 일하는 게 단점이지만 오늘도 화이팅하고 일하렵니다 하시면서 비주맘님 다녀가셨습니다. 윗지방에는 서서히 맑아지고 있나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쪽 나라는 이제서야 슬슬 비가 오려고 하거든요. 정말 좋은 날씨에 실내에만 있기만 하면 아쉽죠?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잠시 후 점심시간에 스리슬쩍 나오셔가지고 하늘도 보면서 봄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전환 하시길 바랍니다. 제 신청곡 사연은 11시 전에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우리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세 곡 중에 두 곡 나갑니다.

제가 요즘 이 노래 상당히 좋아합니다. 꾹의 노래와 범진의 노래. 아니나 다를까 행복해져라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바빠서 후딱 다녀갑니다. 오랜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네요. 취향이 비슷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두 곡 준비합니다.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와생당님 다녀가셨어요? 듣고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비오는 아침에 멍하니 이불에 기대어서 두 곡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 원타임의 핫뜨거와 랑현랑아의 학교를 안 갔어 두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가지고 올게요.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따뜻하다 못해 더운 좋은 날지만 연이어지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는 만큼 다들 특별한 계획 하나 정도는 세우고 계신 거죠.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하고 별다른 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더 행복한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곡은 오늘 분홍 소시지를 맛있게 잡수신 리디언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송유나가 부르는 분홍 립스틱을 끝으로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우리 귀여운 달빛 사랑님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가 지금은 햇빛이 땡땡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고요. 우리 삶이 그러하듯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인데 항상 만족한 삶이란 게 없습니다. 노력에 대한 소중한 대가를 바라고 열심히 사는 것이지 설령 노력에 비해 조금 덜 얻어진들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얻어야 할 정신적, 물질적 재산을 하나씩 쌓아가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 향이 많고 적음 떠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중에 일부는 나눔의 몫을 베풀면 더욱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물질적 소득보다는 마음의 양식이 될 삶의 지혜를 터득함이 더 큰 재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밥씨입니다. 밥씨의 여인 달빛사랑이 꾸벅 인사드립니다. 아까는 그냥 달빛사랑이 지금은 밥씨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으로서 가족분들 식사 만나게 하시고요. 드신 분들은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그리고 다 드시고 나서 우리 한으로서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쁘게 사랑스럽게 즐겁게 방송하신 우리 이쁜 돌님께 다같이 박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쁜 방송 사랑스러운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더더욱 즐거움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신청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준비해드린 노래는 이승기의 하기 힘든 말, 태희의 그림을 외치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라는 노래 전해드렸죠. 이 노래는 우리 햄바오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나 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1시 이후에 외근 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지금 식사 중일 것 같습니다. 우리 햄바오님 몸은 괜찮아졌어요? 다행히 괜찮아진 것 같네요. 아프지 말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외근 다녀면서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꽃미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비아트의 우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체리베리의 내가 그리울 때, 도영의 마음 들리니,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요번 주 내내 덥네요. 덥대요. 잘 버텨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내일인가? 목요일 날에는 이 서울은 29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어우, 큰일 났어요. 더워지면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꽃미나님 늘 건강하시고요. 더위에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언제

네, 신청란의 필사마님께서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손승연의 물들어 나비의 잘된 일이야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점심시간이네요. 오늘 메인 메뉴 데리야끼 삼치구이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데리야끼는 그냥 그렇고요. 삼치구이는 이리로 던져주세요. 저 밥 비벼 먹었지만 다시 삼치구이 때문에 먹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삼치구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필사마님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아마 맛있을 겁니다. 삼치구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올 시간에 찬잔의 여유로움과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년의 우리 흑장미님께서 제가 원래 독감 걸려도 코로나 걸려도 열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번 감기였고 열이 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맥시브펜 한 개만 줘서 앞에 병원에 또 가야 하나고 고민 중입니다. 고민하며 잘 들어요 언니 하면서 이혜은의 이주단의 한 사람을 사랑했네 샘킴의 내가 나의 세상이라면 나무연의 소년 소녀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그러지 말고요. 병원 가서 링거 한 대 맞으세요. 그 열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짜증도 나고 더웠다 추웠다 하기도 하고 열나는 거 굉장히 나쁜 건데요. 장미님 열 잘 다스리고 가서 얼른 링거 맞고 오세요. 즐거운 오후 시간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아프지 마. 마음 아파.

네, 비지맘님께서 박보검의 오르막길 먼데이 키즈 이희경이 부르는 운명 디셈버에 부디 탁자의 명 하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세 곡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점심 안 먹습니다. 점심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뒤 산으로 산책 갑니다. 걷는 게 좋아서 여건이 되면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싶네요. 오전 내내 기분 좋게 있다가 갑자기 센치해지는 기분입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네요. 혼자 산책하면 정리해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청해주셨는데요. 산티아고길 좋죠. 근데 뭐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걷지를 못해서 오랜 시간 걷을 수 없는 발을 갖고 있어서 갑자기 센치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 비주마님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하시면서 점심시간 식사 속이 더부룩하다는데 그래도 간단한 거 뭐 드시면서 산책길 오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즐거움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행복해져라님께서 켄의 러브데이, 그리고 이우유주 행복지수 그리웨이의 너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후딱 먹고 올게요. 사랑님도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나게 드셨나요? 지금쯤이면 다 드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무슨 반찬에 깨구리 반찬하고 드셨나요? 오후 시간은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이긴 해요. 그래도 예쁜 접시에 담아 먹을 거예요. 사랑님 말씀하시고 날이 개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저도 남은 반찬들 해결해서 다 넣고 비벼 먹었어요. 맛없게 그냥 있으니까 그냥 그저 먹는 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 먹으니까 별로 맛있는 없더라고요. 우리 와우님은 꼭 잘 챙겨서 예쁘게 담아서 맛있게 드셨나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오후 시간은 잔잔의 여유로운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시간 이제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둘의 노래 두 서너 곡 함께 넉넉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꼬맹이 짱이님께서 너에게 또다시 이예지 홍승민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21학번이 부르는 스티커 사진 그리고 박민혜가 부르는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니 신청해요. 수고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오고 난 뒤라 많이 더워진다고 합니다. 여름이 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늘이 새보이 부릅니다. 안녕 여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창문 밖 바람은 참 가볍게 불어오는데 남은 또 이런저런 생각들로 조금은 분주한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신기한 건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면 괜히 기분이 풀리고 누군가의 잘 지냈어?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어가는 기분으로 익숙한 노래와 이야기들 사이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웃고 갈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 분들도,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모두 잠시 손을 멈추고 가능하다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담아주시면 되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팬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많이 많이 선곡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값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는 거 들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아주 조금 비를 내린 거 말고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는 곳은 어때요? 지금도 비가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의 원곡자죠. YB 다음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희수염 고래라는 음악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들 때 찾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YB는 최근에도 공연과 페스티벌 무대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 힘을 주는 노래 오늘도 함께 들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질 노래는요, 이승철이 부르는 소리쳐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리메이크 곡이 아닌 원곡으로 들으실 수 있겠네요. 도입부터 시원하게 터지는 에너지 덕분에 가슴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 드는 노래죠. 이승철 씨도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역시나 변함없는 가창력으로 라이브의 전설이다 라는 말도 계속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좋은 노래들 함께 들어보자고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잡는 문어원 사장님께서 예나님은 본명이신가요? 하셨는데 본명 아니에요. 개명을 할까 생각은 하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함께하는 지금 시간 2시 52분 마치나 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분위기 제대로 바꿔서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들로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셔야 돼요. 지금 함께 하시는 음악 EXID의 노래 중에서 오예라는 음악 듣고 계십니다.

조금도 세련되고 당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음악이죠. EXID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매력과 중독성 강한 리듬이 정말 인상적인 곡인데요. 특히 무대 퍼포먼스와 표정 연기가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어서 함께 하실 음악은 엠블랙이 부르는 오예라는 음악입니다. 2000년대 후반 아이돌 감성이 제대로 담겨있는 곡이에요. 강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덕분에 당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무대 위에서 보여줬던 엠블랙 특유의 카리스마에도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음악은 소녀시대가 부르는 오라는 음악입니다. 발매 당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히트곡 중에 하나죠. 치어리더 컨셉의 밝은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소녀시대 열풍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음악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밝아지고 학창시절의 응원과 같은 느낌도 있어서 지금 들어도 특유의 청량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곡입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추억 하나씩 담겨있는 K-POP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신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EXID는 당당한 매력으로, 엠블랙은 강렬함으로, 소녀시대는 발랄함으로 지금 함께 하세요.

들으셨죠? 한일호수와 함께해요. 소리 소리 막 소리 마구마구 행복해져라. 야. 오랜만에 이분의 사연도 받아보네요. 우리 행복해져라님 잘 지내셨죠? 예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오랜만에 방송 잘 들어볼게요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인사 해주셨습니다. 저야 뭐 똑같죠 뭐.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헤이즈의 포린 듣고 계세요. 헤이즈 특유의 몽환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정말 잘 살아있는 곡이죠. 사랑에 천천히 스며드는 감정을 담은 노래라 듣고 있으면 괜히 밤공기까지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낮에 들어도 매력적인 이 노래. 자신만의 색깔이 확실한 아티스트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계절감 표현이 참 좋은 가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희망해 주시는 두 번째 음악은 제목부터 너무 예쁜 노래예요. 폴킴이 부르는 꽃비라는 곡인데요. 봄날 내리는 비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곡인데요. 폴킴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노래 전체의 분위기를 더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곡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백하게 표현한 가사도 참 인상적이라 본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곡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해주신 노래는 음색이 너무 예쁜 분이죠. 볼빨간 사춘기에 나를 봄으로 데려가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든든 순간 진짜 봄 한가운데로 데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특유의 사랑스럽고 자유로운 감성이 담겨져 있어서 괜히 기분까지 말랑말랑 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드라이브하거나 여행 가는 길에 들으면 창밖 풍경까지 더 예뻐 보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은 헤이즈의 짙은 감성, 폴킴의 따뜻한 설레임, 볼빨간 사춘기의 사랑스러운 봄 분위기까지 같은 봄 노래여도 각자의 다른 색으로 계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죠. 이렇게 좋은 음악들 얼른 들어볼게요.

오늘 일정이 좀 까다로우셨던 분들이라면, 바쁘게 또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희망해 주신 노래들 만나볼게요. 노래 세 곡 희망해 주셨는데요. 탑의 검은 고양이, 그리고 박지훈의 슈리어스, 김진표의 아저씨, 이렇게 희망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실 노래 김진표의 아저씨라는 음악이에요. 저 이분들 참 좋아하는데 피처링 하셨더라고요. 제일에 비해서 따뜻한 보컬이 더해지면서 듣고 있으면 괜히 미소 지어지는 노래예요. 화려하다거나 강한 느낌보다는 일상 속 소소한 감정들을 편안하게 풀어내는 매력 있는 노래인데요. 특히나 아저씨라는 제목 안에 담긴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곡이에요. 잔잔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감성이 예쁜 노래예요. 내가 말을 해야겠니야. 너와 나의 나이 차이, 소주와 후유 사이, 내가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분, 힌트를 드리자면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점 역할을 맡았어요. 이건 정답 하고 손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지훈의 목소리로 들을 이 노래, 뭐라고 발음하면 좋을까? 발음이 안 좋아서 슈어리어스?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세련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노래를 잠시 만나보실 텐데요. 박지훈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작은 퍼포먼스 매력이 잘 담겨있어요. 무대 함께 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음악이죠. 요즘에 이분 광고도 엄청 많이 찍고요. 이제 또 드라마의 소식이 있더라고요. 신사병으로 자대에 배치된 극중의 강성재 역할인데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부친상까지 겪는 상황에서 군에 입대해서 신병 역할을 소화하는 그런 역할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쵸? 아저씨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들으실 노래 신나는 음악으로 희망하셨어요. 한번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르게 될 거예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더보 특유의 신나는 에너지가 제대로 살아있는 곡이죠. 무대의 분위기 자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더보의 데뷔곡. 김정국씨의 강렬한 보컬과 신나는 리듬이 만나면서 90년대 댄스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유쾌한 에너지, 박지훈의 세련된 분위기, 김진표와 제이르빗의 따뜻한 감성까지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음악들 함께 볼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훈님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비온 달더니 겨워서 좋네요. 우리 아이 졸업사진 찍는데 하늘이 좋았어요. 예쁘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주 뵈어요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하늘이 도왔네요. 오늘 졸업사진 찍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 너무너무 그동안 열심히 해주는 결실이네요. 그쵸? 졸업하고 또 다른 시작을 할 텐데 그 앞날에도 파이팅을 항상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쁘게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또 꺼내서 보면은 또 그때의 감정이 뭉글뭉글 생각이 나겠죠? 희망해 주신 노래들 만나볼게요. 이영경이 부르는 그대, 그래서 그대는 배경음악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노래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 노래죠. 이영경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선이 정말 잘 살아있는 노래죠. 조용히 시작되다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데 듣고 있으면 괜히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까지 같이 꺼내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라이브로 들으면 더 좋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정재욱이 부르는 잘가요라는 음악이에요. 이 노래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별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었던 곡이죠. 담담하게 부르는 듯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굉장히 짙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울리는 노래이기도 해요. 특히나 잘가요라는 그 한마디에 담긴 먹먹함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감성 발라드 특유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명곡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김민종이 부르는 착한

예나님 안녕하세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한 느낌 너무 좋아요. 우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시원하게 내렸어요. 그 시원한 비가 제가 사는 곳에도 좀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제가 사는 곳은 비가 오긴 오나? 내릴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주 잠깐 이제 내리려나 봐 했는데 바로 그치더라고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송이연의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 듣고 계십니다. 제목부터 참 따뜻하죠. 누군가의 밤을 조용히 밝혀주는 위로 같은 음악인데요. 송이연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푸근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노래 감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곁에서 묵묵히 빛을 비춰주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이어서 함께 하실 음악은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라는 음악인데요. 봄 특유의 설레임과 풋풋한 감성이 정말 잘 담겨있는 노래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걷는 계절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듣고 있으면 괜히 바람 좋은 길을 산책하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마틴 스미스의 맑고 편안한 감성이 더해지면서 과하지 않은 기분 좋은 설레임을 전해주는 곡이죠. 난 널 지켜줄게. 마지막 곡으로 희망해주신 음악 마크톱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 많은 분들에게 위로곡처럼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있는 그대로의 너도 충분히 빛난다. 이 메시지가 담겨있어서 지치고 힘든 날 들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예요. 특히나 마크톱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가 만나면서 응원받는 기분을 전해주는 곡이에요.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많이 꽃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틴 스미스의 봄 같은 설레임, 마크톱의 따뜻한 응원, 송이연의 포근한 위로까지 지친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노래들 만나보자고요.

오늘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것 같죠? 우리 꽃미남님 오랜만에 우리 만나는 거라고 인사 전해주셨는데 반가웠어요. 우리 필살맨님 얼마만에 열리는 드림 콘서트인지 그쵸? 우리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비지맘님 요즘에 자주 듣는 음악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 좋아하는 음악이 들어있어서 더 좋았어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나는 음악 잘 들었어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 거죠? 반가웠어요. 그리고 마구마구 행복해져라 하고 제가 항상 인사드리는데 우리 행복해져라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뭐 똑같이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생각하면 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 인사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밖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채팅방 놀러오시면 우리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많이 많이 놀러오시고요. 우리 핀사모님께서 예나야 수고했어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우리 필사모님도 오늘 하루 고생이 많아요. 아마 퇴근 시간까지는 한 2시간 남은 거 맞죠?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함께 했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우리 또 만날 수 있길 바래요 했는데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여러분 만나러 올 건데요. 혹시 약속이 없으시다면 저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상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옛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비가 오려나 하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비는 안 오고 덥네요. 더운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전방송 우리 예나님 수고 많았어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세탁소 간다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날도 더운데 양산이라도 쓰고 가는 게.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운 만큼 차가운 것도 많이 찾는데 또 요즘 또 목감기도 코감기도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신나는 음악 흘러나오고 있죠. 우리 꽃미남님의 청구까지 듣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이따가 만나요.

네, 유리님 반갑습니다. 새곡 청해 주셨어요? 신청하셨어요? 그럼 잘 전해드려야죠. 남은 시간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행복해지라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도 많이 바쁘신가요?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4시 52분이군요. 1시간가량 남았는데 우리 행복해지라님 커피도 좀 마시고 화장실도 좀 가시고 땡땡이도 좀 치면서 퇴근 준비하시면 혼날라나? 눈치 보일라나? 그래도 쉬엄쉬엄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청해주신 것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양치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최근 몸 상태가 안 좋은데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비가 내린 후라서 날씨

덥지 않고요. 좋아요. 양마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방송하시고 즐겁고 신나는 저녁 식사 시간 보내세요. 네. 우리 꽁치님 사연 읽고 있는데 우리 이쁜돌님께서 추티하고 도망가려고 만나자마자 헤어지네요. 네, 이쁜돌님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오늘 방송하셨더라고요. 수고했어요. 내일도 방송 있나요? 내일도 있던가? 아무튼 조심해서 퇴근하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맑음이죠? 야구하는데 지장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네, 화요일입니다. 또 일주일 시간을 네, 행복한 야구를 보면서 보내야 하는데 야구를 안 하면 뭔가가 허전한 거 있잖아요. 지든 이기든. 하면 좋더라고요.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컨디션이 안 좋대. 몸이 좀안 좋다고 하시니까, 잘 챙기시면서, 저녁도,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서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운동 쉬는 거 어때요? 컨디션도 안 좋은데, 청해주신 곡 들으시면서, 띵까띵까 놀면 될것 같습니다.

0: 아이스크림.
1: 리디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현남 만나 뵙네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이른 저녁 준비하면서 잘 들어요. 네, 보통 가정주부님들 5시부터 슬슬 저녁 준비하고 있죠. 저도 슬슬 메인 메뉴는 다 있으니까 쌀을 씻어야겠어요. 우리 리디오님도 저녁 준비 만나게 하셔서 만나게 드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주부 아닙니다. 주부 아닌 분이다. 아, 먹고 살라고? 주부 아니더라도 젊은이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녁은 해야 되죠. 그죠? 보통 혼자 살면 대충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부가 되면 그 대충이 안 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우리 리디오님. 주부 아닌 분이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쌀떡을 사왔는데, 정말 아이들 떡볶이를 해주려고 사왔어요. 근데 우리 잔챙이가 그걸 보더니 낼름 먹고 있어요. 네, 덕분에 노래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볼게요.

5시 26분인데 사연 난이 한가하네요. 그래서 이쯤에서 선곡을 해서 세 곡을 듣고 와우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께서 오늘 음악 컨셉이 와로 시작하는 노래를 해서 청해주신 것 같은데, 이정현의 와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청해주신 곡하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청해드리면서 같이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 사연 읽다가 아차 계란말이 했는데 김치 송송이라 그래서 김치볶음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잔챙이가 끼어드는 바람에 쏘리 틀렸네요. 네, 우리 와우님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요번 주 뭐가 이상해요. 바빠야 하는데 조금 바빠요. 큰일입니다. 오늘 쿠팡 마감인데 어떡하죠? 수고하세요. 어떡하겠어요. 바쁜 날도 있는 반면에 또안 바쁜 날도 있고 급여가 뽕급 날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려니 해야죠. 발만 동동 굴린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꽃미남님 잘하시잖아요. 에이, 오늘 이거밖에 못했네. 다음 달에 뭐더 열심히 하지 뭐. 그래도 오늘 이번 주 고생했다.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비 와서 우리 꽃미남님께서 안 보이시길래 우리 미남이가 안 보이네 이랬더니 우리 흑장미님께서 비 오는 날은 안와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인사 나눌 수 있었네요.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고요. 동생 가기도 그래요. 한참 이제 바빠야 되는데 안 바빠요. 한가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경기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참에 우리 꽃미남님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많이 바빠질 거예요. 아셨죠?

네, 6시 1분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퇴근길이죠?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우로수에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우스님께서 준비 중이에요. 우스님, 앞으로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이제 퇴근하셨는데, 아마 퇴근 중에 듣고 계실 거라 믿으면서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내.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구애인 girl. 알면서 나댄 거니까 누구 탓 안 해. 정말 답답해. 상처는 오는데 상처를 못 찾는 게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잔.

네,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방송 제가 우스님이라고 했는데 노노노 우리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끝자락에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꽃밭에서 뒹굴면 꽃향기가 몸에 밴다고 합니다. 눈에 핏대도 사라지고 마음도 착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 미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꽃을 바라보고 꽃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호흡이 깊어진다는데요. 호흡이 깊어지면 세포는 또 활기를 되찾고 마음은 평화로워진답니다. 생체의 리듬도 좋아진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은 어떠셨어요? 저는 출근길 무거운 마음, 길가에 활짝 핀 입함나무에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또 리듬감도 찾았습니다. 아카시아의 또 예쁜 꽃도 요즘에 많이 보이죠. 이런 꽃들을 보면서 생체 리듬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퇴근길은요, 발길 자체가 가볍죠. 여러분들도 마음과 또 생체 리듬도 가벼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 시간 우리 악마님 3시간이죠.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실 거고요. 2시간 생체 리듬이 평화로워지고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입합나무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길거리에 요즘에 하얗게 핀 꽃, 그 꽃이 입합나무, 아카시아 꽃과 살짝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번 검색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리듬감 있는 곡 한 3곡 정도 함께 더 들어보고요.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일상의 우리 지금 만나, 그리고 스페이스A의 어떤 욕심, 바나나골의 꽃이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카시아가 많이 피어 있어요. 제가 출근하는 길에 도로가에 쭉 피어 있는데 그 구간만 딱 지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아카시아 향이 확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카시아가 좀 많이 있으면 향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왜 그럴까요? 환경 오염이 주범일까요? 왜 꽃향기가 확 진하게 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마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모르실 수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소소한 그 행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길에 이런 소소한 행복을 좀 느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꽃에 관한 곡을 한 두 곡 정도 들려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셔서 여유 있게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신청곡 그 어떻게 올리시는지 아마 이제는 다들 알고 계셔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뭐 팝은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가요방인 것도 알고 계시고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에 영어가 반 이상 섞여 있는 곡들은 송출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을 다해

0: 뽐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시연의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전민주의 여우비. 그리고 지금 막 들으신 오묘와 송아름의 흔들림 허용 구간이라는 곡입니다. 이 오묘의 곡참 상큼하고 재밌네요. 모르는 곡들 이렇게 들으면 그 알아가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해요. 덕분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직 저녁을 안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 신청곡 올려주셨는데 화요일 저녁 7시를 책임지시는 까까님 2시간 감사히 잘 들으며 저녁 식사 준비합니다. 저녁 메뉴는
1: 네.

필사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후에 내게도 봄이 왔다. 최은빈, 홍승민의 어떤가요?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이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우리 체리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아, 이 타이밍이 아주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때쯤 살짝 리듬감 있는 곡 한번 들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맞게 우리 체리님이 신청곡을 딱 해주셨어요. 신청하신 곡 이승철의 오늘도 난,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그리고 유키즈의 만만하니 신청하셨죠?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체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키스의 만만하니라는 곡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이나이브 최고의 방송국이지요. 한으로서 방송국에서 카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하고 오늘 또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방송을 자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못하고 그 이후에 방송을 금요일 날 방송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방송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또 하네 이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자주 이렇게 인사하니까 좋네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직장이라는 거를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송을 쉬면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방송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또뭘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직장을 안 다닐 때는 운동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미싱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쪽을 참 좋아합니다. 수영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줌바, 스포츠 댄스, 라틴 댄스 뭐 이런 거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운동 쪽은 이렇게 춤추는 운동 쪽은 라틴 댄스 같은 건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했던 에어로빅이라던가 줌바 혹은 자전거 타는 스피닝 그리고 요가 뭐 요런 것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혼자서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혼자 하는 운동 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단체로 여럿이 하는 운동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운동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그때의 너, 그리고 란의 사랑했던 네가 너무 그리워, 감미연의 어쩌라고 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그 감미연의 어쩌라고 라는 곡, 물론 세 곡 다 너무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란을 참 좋아해요. 란이라는 가수를, 란이라는 가수의 목소리, 음악, 노래 스타일을 다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또 트로트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왜 란이 부르는 그 트로트까지도 마음에 쏙쏙 들죠? 그냥 예쁜가 봐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수혜님, 차분함의 아이콘 까까님 안녕하세요. 늦은 7시에 오신 거 보니 화요일이 맞는 것 같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악당들 속에서 하루 잘 버티고 어제부터 콧물이 훌쩍 나는 바 퇴근길에 주사 한 방 맞고 간만에 저녁으로 라면 먹었습니다. 아시죠? 라면은 짝수라는 거. 차수리 상갓집 조문 다니느라 쪼들려서 요샌 간식을 못 사먹고 있네요. 아이쿠. 콧물이나 훌쩍거리면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항상 고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그 수혜님, 고기가 아니고 라면을 드신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훌쩍 나는 때는 고기를 드시고 감기를 뚝 떨구셔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나요? 안타깝습니다. 얼른 약 잘 챙겨 드시고 감기 뚝 떨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저도 저저번 주인가요? 방송 날까지도 이 감기가 낫지를 않아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금방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주사 맞고 약 먹었으니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결국 방송하는 당일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한번 방송 펑크를 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인사를 드리는데 그 하루를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밤에도 계속 따뜻한 물 마시고 주사 맞고 했는데 제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 아, 시간 지나면 낫겠지라는 생각하시잖아요. 참지 마시고요. 병원 가셔야 돼요. 2주, 3주 고생하십니다. 병원 갔다 오시면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너무 길게 앓지 마시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세 곡 있습니다. 최유리의 굳은 살, 장들레의 작곡, 소수빈의 우리라는 건이라는 곡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수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유리의 굳은 살, 장들레 작곡, 소수빈의 우리라는 건 세 곡 함께 했고요. 장들레 작곡이라는 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방송을 하기 전에 저녁을 좀 든든하게 먹고 방송을 시작을 했더니 살짝 눈이 감기는 거 아시죠? 눈이 막 감기면서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왜 이렇게 졸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들레의 자꾸라는 곡에 잠이 와, 잠이 와 라는 가사가 저를 자꾸 재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곡 함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음식에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사실 토마토를 잘라서 그 위에 설탕을 착착착 뿌려서 달달하게 먹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죠? 어머님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그냥 먹기보다는 설탕을 쫙 뿌려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그게 국룰이라 생각을 했어요. 토마토는 원래 설탕 뿌려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궁합이 굉장히 안 맞대요. 저예그다큰 이유에 이 얘기 들어서 충격받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콜라와 멘톨 사탕 아시죠? 뭐 멘톨 사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클립스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클립스 같은 거 경우에 먹고 나서 콜라나 아니면 물만 먹어도 입 안이 통증이 생겨요. 이것도 궁합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굳이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을 맞춰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저녁을 아예 늦게 드시면 야식은 안 먹어요. 그런데 살이 찝니다. 하긴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고프다가 막 저녁을 먹게 되면 일단 과식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식단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늦게 드셔도 자극이 없는 음식들로 드셔서 뭐 살찌거나 뭐 몸이 해롭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잘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챙겨 드십시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 은지님 신청하신 곡 안재욱의 친구 준비했고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이라는 곡 여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이라는 곡 두 곡 함께 하고 잠시 후에 인사드릴게요.

3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었습니다. 은지님의 신청곡, 안재욱의 친구라는 곡과 여운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너무 좋네요. 왜 이렇게 노래가 좋죠? 예, 안재욱의 친구라는 곡을 들으면서 그 친구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친구가 예전에는 정말 많으면 좋았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타고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함께하면 좋은 친구가 많으면 좋죠.

무슨 말이라는 거죠?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친구가 있고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뺏어가는 친구를 몇 번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만나는 것이 주저하게 돼요. 만날까 말까, 아 만나면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나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항상 좋은 텐션을 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는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하기 전에 내가 또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 혹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가 내 옆에 딱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친구가 나에게 에너지를 팍팍 주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한테 또 안 좋은 에너지를 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예전에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혹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관리를 잘 못했나? 그래서 나에게는 내 옆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은 필요 없다. 정말 나에게 꼭 도움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을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내 삶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들더라고요. 친구 욕심 꽤나 많았었는데 그 욕심이 버려지더라고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까요? 저는 들어갑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꽃미남님 신청곡 여쭈피의 피릿 그리고 아이보리의 잡았다면 그리고 나무현의 소년소녀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그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끼니 꼭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수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훈남 키드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다시 방송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서야 사연날에 인사드리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매일 고기 타령하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어디서 점검 나온다고 단톡에 올라온 바 내일도 스리슬쩍 일찍 출근해서 요령껏 눈치 살살 봐야겠어요. 남의 돈 먹기가 참 어렵네요. 늦은 시간 방송 힘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꽤 오랜만에 진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방송을 다시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살짝 넣은 정도?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이언티의 그냥, 그리고 지유의 가로등 및 범진, 너에게로 갈게. 이렇게 세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스위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이언티의 그냥, 그리고 치유의 가로등 및 범진의 너에게로 갈 길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필사마님도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픈 건좀 나아져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좀 아플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그래서 그런지 조금 오래 가고 있기는 합니다. 뭐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질 겁니다. 우리 필사원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잘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요한의 늦은 안부, 그리고 손승연의 바람의 노래, 김기태 서약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 중에서 김기태의 서약은 제 오늘 선곡에 있었습니다. 당첨이 되셨는데 선물은 없습니다.

네, 필사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도요한의 늦은 안부, 손승연의 바람의 노래, 김기태의 서약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 꽁치님이 튤립과 함께 또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드님 안녕하세요. 잠이 오길래 잠시 외출했다가 오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두유 한병 마시고 대기 시작합니다. 살이 다시 빠지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빼고 여유를 부려야 할 듯요. 저한테는 6월달이 건강검진이 있는 달이거든요. 하시면서, 키드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근데 뭘 대기할까요? 뭘또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이번에는 좀살좀 빼고 여유롭게. 그리고 6월에 건강검진 꼭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원래 검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월달에 받으려고 했다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좀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5월달이나 6월달 그때쯤 받을 것 같아요. 김상민의 유 그리고 차태원의 모르나요, 박상민 울지마요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꽁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상민의 유, 그리고 차태현의 모르나요, 박상민의 울지 마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쪼록 검진 잘 받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제 앞전에 방송을 했던 우리 까까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일이 있어서 하루가 참 바쁜 하루였어요. 화요일인데 퇴근할 때쯤 막 목요일 같고 금요일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요. 그런데 아직도 화요일이네요. 키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듣고 싶은 곡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오늘은 좀, 저 월요일부터 그랬어요. 월요일날 출근하고 막 일을 하는데 아직 주말이 아닌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차진영의 애니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건데, 그죠? 이상호의 바람에 웃기시 날리듯. 이 곡도 진짜 오래된 곡이에요. 다. 예전 곡들. 함께 청해서 잘 듣겠습니다.

네, 앞전 방송 해주셨던 우리 까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차진영의 애니야, 그리고 이상우의 바람에 혹시 날릴 때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노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 노래들이 새롭게 나오긴 하지만, 저 역시도 뭐, 그냥, 아직도 예전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요. 뭐. 어떤 날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대학가

그러면 꼭 예전 노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리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누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일본 여행 가는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통화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신청곡 투척하고 귀로 잘 들어요 하십시오.

리디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N 블루의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그리고 엠플라잉 엥?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창섭의 꽃이 되어줄게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인가? 내일부터는 정말 여름 날씨같이 많이 날이 더워질 거라고 하던데,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챙겨서, 잘 확인하고, 잘 준비해서, 재밌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막, 또 그렇고 막 그래요. 또, 막상 갔다 오면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그냥 하던 계획 있던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르헨의 늦은 밤에야 전곤호 야영 김야찬의 라라라 그리드웨이의 기분 좋은 날에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흑창민님 신청곡이었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4분입니다. 금방 가죠?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건데도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노래 한곡 정도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타편 까만 안경.

주 5월 26일 화요일 날 9시가 되겠죠.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함께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겁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요? 폭염이죠, 폭염.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도 또 항상 그렇게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죠? 또잘 버티겠죠. 민수현 천범석의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요뮤직엔의 키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우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지. 예, 낮에 잠깐 밖을 나갔는데 여름 같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더웠는지 모르겠어요. 밤되니까 좀 쌀쌀하긴 한데 낮에는 한여름 같은 느낌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성큼성큼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죠?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 아니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인가? 예,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기온 차이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워질 날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활기차게 힘내서 달려보자고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되잖아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키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잘 쉬다가 또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키드님의 뒤를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서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제가 연예대상, 백상, 예술대상 이런 거를 잘안 봤었거든요. 제가 연기대상은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몇번 보긴 했는데 백상예술대상은 처음 봤어요. 하도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 작년에 별이 되신 분들 중에 좀 뭐랄까 정말 소중한 분들이 많이들 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광경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내가 봤던 것 중에서도 상을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내가 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현석 씨가 세종대를 나왔나 봐요. 그때 교수님이 이순재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인 제자 겸 후배 겸 해서 추모곡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눈물을 참는 그런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어요. 가슴이 찡하게 그 떨리는 모습,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화면들이 스쳐가는데 저도 모르게 살짝 움찔움찔 했더라고요. 유현석 씨의 그때 그날들이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신청난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한 가수의 노래는 한 번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은

뭐 별일 없을 거라 믿어요. 폴킴의 노래 준비했어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 에디킴의 우린 어쩌면. 이상곤이 부르는 그대가 모르게.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우리 꽁치님도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 거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꽁치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많은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요즘도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폴킴의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

이번에 만날 분은요, 금요일의 여자라고 해야 되나요? 금요일의 여인이 평일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야,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이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화요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레포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개만 하면 돼서 간단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엄두가 안 나서 어제는 레포트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와서 잠깐 누웠는데 잠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꼭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다 했는데 GPT와 제미나이의 도

지금 시간 벌써 12시간 넘었어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로서 24 다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반자카파의 노래 오랜만에 비틀비틀이라는 곡 예, 준비했고요. 모닝커피에 이러면 안 되는 걸 이렇게 두 곡 듣고요. 우리 철님의 신청곡 잠시 뒤에 사연 만나볼게요.

요즘 은근 비 소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예,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죠. 특히 주말에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평일에 온다고 하면 뭐 수요일 정도? 화요일, 수요일? 뭐 월요일. 저 월요일날 비 오는 거 진짜 싫어요.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할 때 비가 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청단에 우리 하늘호수의 곤장남 예, 철님 다녀가셨어요. 자, 저건 다 분명의 노래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예, 김동률의 출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예, 주셨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예, 우리 사이는 예, 서로 물고 뜯는 사이죠. 예, 설린과 저는 물고 뜯는 사이 서로 앙숙 같은? 이겨 서로 이기지 못해서 안달난 사이 그런 것 같아요.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입니다. 자탄풍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자주
1: 이제 30분 정도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쩡이님 다녀가셨어요. 꼬맹이 쩡이님 반갑습니다. 난연히 신청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수고하세요.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뒹굴뒹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쩡이님한테 좀 혼나겠지만 아까 우리 딸하고 메가 가서 아사추를 사와서 갈증도 나고 하니까 아사추만 지금 마시고 있는데 방송 끝나고 예 가볍게 종일 안 먹었으니까 가볍게 누룽지를 먹을 거예요. 가볍게 먹을 거니까 많이 안 먹고 가볍게 먹을 거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겠죠? 악뮤의 노래 소문의 낙원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창섭 씨가 부르는 365일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쩡이님 지금 저 째려보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예. 그러다가

큰일 나요. 고만 찌려봐요.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놓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에일리입니다. 사랑 첫 느낌 준비할게요.

지금은 개별 구매인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무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봐야지. 두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기분 좋은 하루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로 시작기 난이었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헤드론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모두 늘 물러났지만 짙은 안개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이슬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3.4도, 대전 14.4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6도, 대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려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까지 치솟겠고요. 햇볕의 영향으로 일부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볕 차단은 물론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 차례 비가 메마른 대기를 달래주면서 건조 특

와우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서문탁의 Fly High, DJ Deuce의 여름이야기, 시스타의 Loving You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날씨가 쨍 너무 좋네요. 다만 이번 주 낮 기온이 여름이네요. 더워지기 전에 오전에 운동 다녀와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하늘 보니까 정말 쨍하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아침인데요. 햇살은 참 좋은데 낮 기온이 이제 벌써 여름처럼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낮에는 꽤 덥겠다 싶은 그런 하루입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오전에 운동 다녀오시려는 계획은 아주 현명하네요. 이런 시간 공기 좋을 때 몸 한번 움직여주면은 하루 시작도 훨씬 가볍고 상쾌하잖아요. 오존 수치도 아까 예보 보니까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는 햇볕 강렬할 때보다는 오전에 다녀오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잘 챙기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분 좋은 운동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햇살처럼 밝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름이 썬데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태양의 나만 바라봐 MC 더 맥스의 태양은 가득히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아침부터 뜨거워요 라고 주셨네요. 네, 태양을 키워드로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아침부터 벌써 뜨거운 기운 느껴지는 하루라고 느끼는 분들 제법 있을 것 같네요. 운전 오래 해야 하는 분들은 햇빛이랑 더위가 더 크게 느껴질 건데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기온이 꽤 많아요.